0: 무슨 바람 친다든가 그러니까 신나는 나라
1: 고운 나라 고운 사람
0: 그렇다 신나라면 저렇게 시들어간다고
1: 아
0: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들어간다고 시